0: 그러면 원인 발표해.
1: 택시 전에서 연결.
0: 23XB, I'm going to get you out for your lunch. OU is
1: 0054. 23XB.